0: whenever you want it, wherever you are, at the palm of your hands. Listen to FM 94.7 anywhere with the Fairchild Radio app, available now for free on your device's player or app store. Connecting you to the community, anytime, anywhere.
1: The following program speaks to the Korean community, uniting the world for your listening pleasure at Fairchild Radio, the multicultural spirit of Calgary, CHKF 94.7 FM.
2: 듣고 있나요? Radio 6.
3: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Radio 6입니다.
4: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라디오 6입니다.
5: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다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낸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6: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7: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8: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비상 상황에서 캐나다 연방정부가 파격적인 유류세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마크카니 총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9월 초순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연방 유류 소비세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당장 리터당 휘발유는 약 10센트, 디젤은 4센트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 기준